0: 내가 옷들에 가피나. 아니 나 그럼 미파한 데레디. 내가 미파나 인테 에이티. 루비세 DJ시야.
1: 니스 아카로 카피나고.
0: Lubize squatta dalum kids ni DJ Siava tukwa hai.